다 이셔는 원재치 바스비나 가르리 홀르는 호가라하다 가슴지 배슴지 바스비나 얼뜨우 얼뜨인 우흐뚜드 은더러 얼른의 색깔을바 은니 웃은 얼른 바트로다 어레가들 벗쳐들 이랄라샤 은늘이 오이더러 바르스와트라